0: 아니요. 아, 오케이. 예. 야, 바빠 엠게. 그리고 좀 라 붐라 부가 했마오. 세션 버타마네 마사르판 여름 라 부.
1: 제레 똥벨 똥벨만 하페네 똥볼.